0: 우리 땅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.
1: 여기서 살아?
0: 어디서든지 살지.
2: 아, 정들게 되면 고향이지 뭐.
1: 정말 멋있다.
2: 배고파.
1: 아니, 그러니까 허엽 샤이디 도엽 세브라.
0: 니가 말라 눈 라야 세브라.
1: 라야 엘라? 이뻐?
0: 라, 딱시비 엔. 인티 히에 칸, 티츠타렉 레콜 카몬. 헤이, 제 니레 마콤 토브 레가렛 미메누 마슈?
3: 이유, 미다 세온.
4: 에타 케이다, 밀다 스나르타.
3: 이유, 이엑.
4: 다운이 하고 가나.
5: 이마스타 못다 마우카스타.
0: 컬타 나가나가노 찜미다.
6: 고기냐? 피리토스타 사쿠토스타 하자와리.
2: 이쁜 구도 쿠센날세?
0: 타노시디. 난노 기마리 모나이 세기님 모나이 기마마나 이키카타다. 오이야, 컬타 크리미나 아지와이.
7: 에로 미오 도투. Pas de soucis. Qu'est-ce que t'en dis?
1: Eh ben, Hakuna Matata. Un peu gluant, mais appétissant.
7: Ben voilà!